오후 빛고운 단풍나무 길 사이를 걷다가 친구가 말했다. 나는 가을이 너무너무 좋아서 싫어. 나는 그냥 대답 없이 웃었다. 시리게 맑은 하늘, 쏟아져 내리는 빗살 아래서 나 또한 그런 느낌으로 심란해질 때가 있어서이다. 발끝에 채는 가랑잎을 허공을 향해 차올리면서 친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그 사람이 미워 미칠 것만 같아.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서랍 속에는 진즉 도장을 받아둔 이혼 서류가 잠들어 있다. 건들바람처럼 떠도는 남자를 죽도록 미워한다 말하고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도록 그를 잡아두고 싶어하는 친구는 끝내 법원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기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너무 좋아 싫어지기도 하는 마음. 살면서 만나는 역설과 아이러니는 때로 우리를 슬프게 한다. 빵만으로 살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오래오래 사귀라는 덕담 또한 그런 인사를 받을 만큼 이미 오래 살았다는 뜻도 된다. 서양 사람들이 I love you를 남발하는 것도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이라 하지 않던가. 역설이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논리의 모순이지만 그 이면에 이심전심의 공감이 숨어 있는 말이다. 우리가 애송하는 시구 중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든가 찬란한 슬픔 같은 문학적 기교도 논리적으로는 모순에 속한다. 그러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업을 성설이고 찬란한 슬픔이 언어 도단이라며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펄럭이는 깃발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읽어내고 지는 몰아내서 찬란한 슬픔을 건져 올리는 시인의 감수성에 찬탄할 뿐이다. 역설은 미학이다. 천벅만학을 휘돌아온 물줄기가 두물머리에서 합수하여 한강을 이루듯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나 문구들을 미묘하게 조합해 놓은 고차원의 화술이다. 역설은 한 가지 맛밖에 내지 못하는 밋밋하고 싱거운 요리가 아니다. 뜨거운 커피와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진 비엔나 커피처럼 절묘하고 환상적인 풍미로 초밥 속에 숨어있는 고추냉이처럼 톡 쏘는 맛으로 무뎌진 감성을 자극한다. 감미로우면서 애틋하고 짜릿하면서 안타까운 사랑의 감정을 황홀한 고행이라 표현한 작가가 있다. 황홀한 고행이라 그 표현이 그야말로 황홀해서 제 아무리 고행길이라 해도 다시 한번 그 길이 가보고 싶어진다. 그 또한 황홀한 망상일 뿐이로되 그보다 더 기찬 말로 사랑의 설렘과 아릿함을 함축해낼 재간조차 나에게는 없다. 그러나 아니 그러기에 나는 역설이 좋다. 이상과 현실이, 이성과 감정이 끝없이 대립하는 삶의 안팎을 꼬고 뒤집고 슬쩍 비틀고 때로는 설피 꼬리를 내려가며 표현해내는 기지와 재치가 부럽다. 저물녘 빈들에서 노을을 바라볼 때 바람에 휘날리다 우수수 패대기 쳐지는 가을 잎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아름다움이 슬픔과 통한다는 가슴 찡한 역설을 실감하곤 한다. 차고 이지러지기를 되풀이하는 달이나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다시 또 수증기로 변하는 물의 순환을 떠올려 볼 때는 변하는 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순리를 새겨보기도 한다. 아리송하고 추상적인 형 이상의 가설이 심장에와 꽂히는 그런 순간엔 막혔던 문 하나가 돌연 열리듯 가슴 한가운데에 느낌표가 찍어진다. 그러나 텅빈 충만이라든가 순간 그 자체가 영원이라는 말처럼 아직도 내게는 물음표로 남아있는 알쏭달쏭한 역설이 더 많다. 그것들을 내 것으로 보듬어 안기에는 생각도 경험도 턱없이 모자란다. 삶이란 본디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일 뿐이라는 어느 비관론자의 역설이 아니라도 살면서 만나는 역설의 의미를 어느 만큼 이해하느냐로 정신의 성숙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듯 삶의 반대가 죽음이 아니며 죽음 또한 삶의 한 자락일 뿐이라는 종교적 역설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일상의 삶과 깨달음의 경지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것 아닌가. 못다한 열정이 미련으로 남을까봐 스스로를 사르고 있는 가을 나무들이 오후의 햇살 아래 선홍빛으로 빛나고 있다. 내년 봄에 나올 새 잎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저 절정의 나무 잎새에게는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생명의 이치가 아직은 불합리한 섭리일지 모른다.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뼈아픈 현실을 도무지 인정하려 들지 않는 내 친구처럼 빈 가지 끝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의 옆 얼굴에 그늘이 내린다. 그 그늘이 내 안으로 번져온다. 그의 딱한 현실을 안쓰러워하면서도 먼 불보듯 물러앉아 제 생각에 빠져있는 내 냉정함과 무기력함이 나를 조금 죄스럽게 한다. 이런 나야말로 따뜻한 듯 차갑고 선한 듯 교활한 역설적 존재가 아닐까 싶다. 아니면 삶이 역설적인 건가?

하향시설 그 추억.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양떼들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서 저도 몰래 지나간 옛 시절의 추억 속에 잠겼다. 한창 지식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가 비나중농의 재교육을 받던 시기에 나도 17살 어린 나이에 이불짐을 메고 찾아간 곳이 11호가 살고 있는 편벽한 중성골 마을이었다. 로약자와 환자들이 많아서 동원되는 노동력도 적고 농사도 흉년이 들어온 한 해에 땀 흘려서 거두어들인 알곡을 나누고 나면 공량 바칠 여지도 별반 없었고 1년 농사가 한 공에 12전이 돌아가니 현금 분배란 더구나 운운할 수도 없었다. 현성에서 나서 자라고 부모님들이 겨원삽을 하고 계셨던 나로 말하면 모든 게 생소한 것들이고 힘겨웠던 시절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실안의 화초로부터 벌판의 억새풀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나는 마을 노농들에게서 생소하고 힘든 일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농업기술과 의지를 연마하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생산대 대장의 인솔하에 초봄부터 가을까지 비 오는 날 외에는 휴식일이란 따로 없고 해도 이것이 비나중농의 재교육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신났다. 이듬해 봄이었다. 밭갈이가 시작될 무렵 생산대 대장은 사원대회를 열고 밭갈이할 노동력이 모자라서 그동안 양머리 하던 아저씨를 잠시 바꾸어 안배하려고 했는데 누구도 대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내가 해보겠다고 손들었다. 모두를 의아한 눈길이 나에게 쏠렸고 생산대장은 이건 여자애들이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라면서 남자들 중에서 범용하라고 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생산대장을 찾아가서 또한번 간청하면서 양머리 아저씨에게서 요령을 잘 배워내겠으니 이틀간만 배울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안속이 따로 있었다. 병시에 읽고 싶던 책들을 양머리 하면서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병시에는 매일 일밭에서 사원들과 함께 일하고 돌아와선 또 집체호에서 함께 할 일을 마치고 나면 피곤하여 책 보려고 하면 눈꺼풀이 내려와 어렵게 구해온 소설책을 펼칠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나의 간청에 생산대 대장은 하는 수 없이 허락했고 여러모로 안전사항을 당부했다. 나는 그 즉시로 양머리 아저씨한테로 달려가서 이틀 동안 함께 방목하면서 많은 요령과 실기를 배웠다. 아침 일찍 양우리에서 산으로 내모는 시각부터 저녁에 양우리에 몰아넣는 요령, 물 먹이는 방법, 채찍 휘두르는 방법도 배웠고 그 외에도 양들과 소통하는 암호들도 있었는데 인간의 지위로 양떼들의 규칙적인 집단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신비함을 느끼게 됐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혼자서 30여 마리의 양을 몰아내어 로농에게서 전수받은 요령을 되새기며 흩어지려는 양떼들을 애우느라 온 하루 긴장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때가 되어 양우리에 몰아넣을 때 배운 요령대로 소금을 뿌리면서 양들을 애워넣는데도 주인이 바뀌었다고 심술 부리는지 몇 놈은 잘 들어가려 하지 않아서 애떼고 있는데 이때 저 멀리에서 밭갈이 끝내고 돌아오는 아저씨가 또 오셔서 도와주셨다. 그 이튿날 아침 양을 몰아내려고 보니 누린내가 코를 찌르던 양우리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는데 아저씨가 또 새벽 일찍 나와서 양우리를 청소해주고 가셨던 것이었다. 너무도 감동이었다. 그는 또 양에게는 매독균이 있으므로 양떼들 가까이에서 소변 보면 매독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 여러 방면의 상식들도 알려주셨다. 며칠 동안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애쓴 탓에 양들이 점차 길들여졌다. 바지우엔 각바늘 동이고 팔에는 토시를 끼고 머리엔 태양모를 쓰고 양머리 채찍을 휘두르는 나는 제법 양머리 소녀의 자태로 시간 자유의 공간에서 지휘자가 된듯 날듯이 기뻤다. 더욱이는 독서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었다. 아지랑이 아물아물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의 하루. 파릇파릇 돋아난 풀들을 시컷 뜯어먹게 하려고 아침 일찍 양들을 양지 쪽 산비탈에 풀어놓고는 실은 놓고 나무 밑에 앉아서 허리춤에 감추고 간 소설책 림의 서론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예쁜 간호사 백여가 젊고 영준한 지휘관 소건파에게 사랑의 련민에 빠져서 이어지는 하회에 끌려들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데 멀리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해는 구중천에 솟아있고 양떼들은 산산이 흩어져 농민들이 일하는 밭 부근까지 내려가서
모두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놀래서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섰던 것이다. 제일 앞장에는 물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생산 대장과 양머리 아저씨가 서 있었다. 미안함과 난처함으로 하여 그날 거짓말로 얼버무려 넘겼지만 그 후로부터는 자책감과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무슨 일이나 정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리를 스스로 깨우치게 됐다. 그 후로부터 러농을 스승으로 모시고 자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으며 박목에만 정력을 기울였다. 풀숲에서 아침 이슬을 맞아 푹 젖었던 다리가 마르기도 전에 낮이면 쨍쨍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로 땀범벅이 됐고 비 오는 날에는 물찬벙이 되었으며 새하얗던 얼굴은 오지단지로 변했다. 그래도 점점 길들여지는 양떼들이 사랑스러워졌고 온 하루 양들과 함께 수심리 장정을 하면서 내가 양머리 요령을 장악하여 생산다를 위해 한몫 감당할 수 있다는 좌허감으로 벅찼다. 맑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흰 구름도 나라에던 새들도 내 머리 위에서 날개짓하며 장하다고 칭찬해 주는 것 같았고 산골짜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물들도 조잘조잘 흘러가며 나의 사랑스러운 양떼들이 시원한 물을 기껏 마시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하여 양떼들을 개울 물가로 몰고 갔더니 흐르는 맑은 물에 입을 대고 바닥이라도 날 것처럼 꿀꺽꿀꺽 물을 들이키던 양들이 흡족하여 돌아서서 마치 나를 보고 감사하다고 눈인사하는 것만 같았다. 봄파정이 거의 끝날 무렵 어느 날 새벽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아 그날은 휴식 통지가 내려져 집채호의 식구들 모두가 집에 있었고 나만은 양몰이 나갈 차비로 전신 무장하고 있는데 생산대 대장께서 오셔서 오늘 자기가 대신 하겠으니 하루 쉬라고 하는 것이었다. 생산대장의 배려에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났고 온 하루 쏟아지는 빗소리도 감지 못한 채 소설 열독에 빠져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그날 저녁 생산대장은 대무위원회를 열고 내일부터 당장 양머리 임무를 원래 하던 양머리 아저씨에게 안배했다. 그날 대장은 온 하루 양을 멀면서 모진 애를 뗀 것이었다. 천호애가 이렇게 견제했다는 것이 너무도 장하고 계속 시키는 건 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후에도 나는 정든 양들을 보고 싶어서 짬만 나면 양우리로 달려갔고 양머리 아저씨의 일거일동에 탐복되어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양머리 아저씨의 수고로 가을에 양털을 깎아서 집집에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한몫이 차려져서 겨울에 농촌 어머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양털을 씻고 손 덧물레로 실을 뽑고 털실 타래를 만들어 제법 된 새하얀 양털실로 양털조끼를 떠서 나의 첫 뜨개 솜씨로 어머님께 가져다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딸이 손수 떠온 양털조끼를 입으시면서 행복해하시던 그 모습이 오늘도 눈앞에 선하다. 농촌에 내려가 비나중농의 재교육을 잘 받고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던 부모님들이셨기에 연변일보와 길림일보에 나의 양머리 사적이 실렸을 때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비록 편벽한 산촌에서의 간과한 나날들이었지만 나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하는 광활한 천지였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긴 력사의 한 페이지였다.

0: 면서도 달콤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속 깊은 옹달샘이 맑은 물 같은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역시 난 행운아야 라고 말하며 어깨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답하거나 짜증나지 않고 미소 머금을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다,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춘란입니다.
1: 리처룩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그대 있어 행복해.

0: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고 질환을 예방하고 함께 먹으면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건강에 좋은 환상의 먹을거리 궁합들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브로콜리와 토마토.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0: 립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1: 생선과 마늘. 생선을 먹을 때 마늘을 곁들이면 일부 암을 예방할 뿐더러 자연적인 면역력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억제하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0: 강황과 후추. 카레에 주로 쓰이는 황금색 양념인 강황에는 당뇨병 예방 등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후추와 함께 쓰면 이 점이 더 충분히 발휘됩니다.
1: 시금치와 레몬, 샐러드에 레몬 등 감귤류를 살짝 뿌리면 먹음직스럽고 잎채소들은 영양의 복으로 변합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등 식물에 있는 철분은 감귤류에 많이 든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레몬 주스나 딸기 조금, 그리고 약간의 피망을 더하면 식물성 철분이 생선이나 고기에 있는 형태로 변합니다. 그것은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0: 구운 고기와 로즈마리. 구운 고기나 스테이크를 먹을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때 로즈마리를 곁들이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념에 있는 자연적인 항산화 성분이 열이되는 동안 발암물질의 형성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맛을 덜하지 않고 냄새가 강하지 않은 로즈마리 추출물을 살짝 뿌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0: 계속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을 알아봅니다. 육류의 기름 부위, 삼겹살, 갈비, 목살처럼 지방층이 두꺼운 부위는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입니다. 특히 내장류는 소량이라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습니다. 곱창이나 대창은 100g당 콜레스테롤이 하루 권장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양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 가공 육류, 베이컨, 소시지, 햄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동시에 높아 이중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경우라면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성분들이 혈관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빈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0: 고지방 유제품, 버터, 생크림, 치즈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목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빵에 버터를 두껍게 바르거나 커피에 생크림을 듬뿍 넣는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건강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저지방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1: 튀김과 가공 재과류. 치킨, 도넛, 감자 튀김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LDL을 높이는 동시에 HDL을 낮추는 이중 작용을 합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나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라벨에서 부분 경화유라는 표기가 있다면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혈관 관리에 유리합니다.
0: 계란 노른자. 계란은 의외로 의견이 나뉘는 식품입니다. 노른자 하나에 약 180에서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 과거엔 무조건 피하라는 지침이 많았지만 현재는 포화지방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우세입니다. 일반 성인은 하루 한 개, LDL이 이미 높은 분은 일주일에 서너 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흰자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부담 없이 먹어도 됩니다.
1: 장시간의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시청으로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과 실내 활동 증가로 안구 건조증 환자도 급증하는 가운데 잦은 스트레스와 술자리, 지나친 카페인 섭취 등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도 눈의 피로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근시가 유발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인자에 더욱 쉽게 노출되면서 학생들의 눈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안과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10명 중 8명은 근시로 전 연령대에 대비해 가장 심각하며 근시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책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 눈이 뻑뻑하고 따끔거리는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휴식을 취해주고 책과 모니터의 거리를 30cm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에 많은 비타민과 고기류와 생선에 많은 단백질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눈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A와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E, 아연 등의 충분한 섭취는 안과 질환의 발병을 줄이고 진행을 늦춰줍니다. 끝으로 눈에 좋은 음식을 알아볼까요?
0: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A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로돕신 재합성을 촉진해 망막과 동공의 작용을 좋게 만들어 눈의 피로와 뻑뻑한 느낌을 덜어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노화 방지 및 시력 개선, 항암 효과, 안구 건조증 예방, 야맹증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1: 시력 상실을 예방하는 달걀. 미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매일 달걀 한두 개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노화로 인한 시력 상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달걀은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등 강력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주어 망막 보호뿐만 아니라 녹내장과 광반 변성 등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노안을 예방하는 연어. 오메가3는 고등어, 참치, 연어 등의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노안이나 치매 등의 질병을 막아주고 병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어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 눈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붉은 살에 있는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성분은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1: 시력을 보호하는 김.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빛에 대한 감수성이 나빠져 야맹증에 걸리기 쉬우며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김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구 표면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안구 건조증 예방, 시력 감퇴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김에 든 비타민 A는 단백질과 합쳐져 로돕신을 만드는데 이 성분은 눈의 빛을 감지해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0: 시력 회복을 돕는 녹황색 채소. 우리 눈은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활성산소가 생성돼 정상세포가 파괴되고 황반을 손상시키며 노안을 초래하는데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에는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망막의 피해를 막으며 시력 회복을 돕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 망막을 보호하는 꽃게. 꽃게에는 타우린이 풍부한데 타우린은 망막의 세포막인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자외선이나 다른 영향으로부터 가산화되는 것을 억제해 망막 구조를 안정화하며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인체에 타우린이 부족할 때 망막의 기능이 퇴화되며 심한 경우 실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타우린은 낙지, 오징어, 새우 등에도 들어있습니다.
0: 시신경 질환을 예방하는 결명자.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을 가진 결명자에는 비타민 A, C와 카로틴 등이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 및 어둡고 침침한 증상을 개선해주며 눈의 종혈을 완화해줘서 시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신경을 강화해 녹내장, 야맹증, 백내장 등의 시신경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감입차도 안구 건조증 및 야맹증 등 안과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 그 이름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0: 지금부터 조항인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 드립니다.
1: 现代化，中国式现代化，用中国的方式加油干。立时代潮头，发时代先声，中国之声。